0: 근데 아무거나 찍는 안 가.
1: 네.
0: 나 지금 그냥 카카오를 카카롱 쓰고 이나 지금 내 태양 태양 띠우 띠우 아니.
1: 어 아니지만
0: 한 거.
1: 아니지만 한 거 어때? 대한 지금 가네요. 허허 라이 마마리 때네 게래고 때네 너무 와서.
0: 아 진짜
1: 가요 너무 좋아. 허허 라이 때네 게래. 아 라이 왜요?
2: 来
1: 了，我得去做水做哎。来，要去做水做，来等那
3: 个
1: 来
3: 哈。好，来，
1: 来，为了来张大姐，要胭脂眉啊。
4: 要胭
1: 脂眉。来，好，来等
3: 那个
1: 来啊，来为了来要胭脂眉啊。喂。
4: 嘿嘿，我要嘉宏兄介绍嘿。
1: 哦，好，来，我嘉宏本人啦，哎呀，这啊你好。啊，今日胭脂眉一定爱买好，来电话起来吼。啊，电话空八空空空九七空九八，中北时代爸爸妈妈，血路未通。血管病的切下来，你捌中风过，捌穿过颈啊，赶紧买来吃。来，你好，素香妈妈。
5: 喂，
1: 来你好。
5: 你是讲咧食未中风的？
1: 嘿，食未中风的，中风食毛效，预防中风毛效，食脚尾手尾恁自己毛效。
5: 嗯，系啊。我拢脚甲手麻干
1: 呢。对，啊，即阵咪咧食脚麻手臂的啦，你迄个血管路未通，食会麻，你甲食简单食。
5: 这
1: 食药啊，无排害。无排害，这敢若有帮助，无排害，大项拢会使食。来，你电话下咧，啊，电话下咧，电话下咧，电话空八空空空九七空九八，地龙教授正美英龙教授，正有日本国旗的东北师大爸爸妈妈，加一克啊，卖你三千来，卖你三千六十粒嘞，买一盒送两盒，大组一袋两小组，六盒佫加送两盒，八盒，拍破全国的纪录，全世界的纪录啊！电话空八空空。空九七空九八，来买豆粥，来电来家咧吼。啊，爸爸妈妈，家己好啊，爸啊妈，这不是菜市啊咧买豆腐，讲达工。